0: 이름 혼드 선수 치도 토스넙 둘리기 나이로스는 장흘렌 넙트로스는 사르나 싱근 윌스는 장흘렌 은차긴 서른 고르릉 넙트로릭 은투르 톡슬라 타북니하 후라 잡선슨 바이릴라 다라친 도가르 띠큰 졸기 바이르테
1: 北京时间8点整。